0: 외국 코믹에서 서울세 마요 앤 믹스 더 믹스 원어 그레디오 두구나 두루구마 두구나 두루구마 주신도 고마 두와 두키댄 씨요나 에누의 라디오 부두 라디오 용 두와우리죠 오늘 무세이카 쿠마 원어 그레디오 부두 가고 투스부와 코로코보
1: 로콤 아마니까바 왕무지
2: Alo mukuruso wanyabo.
3: Mwana mwelemse ikakumbanga bulijjo na kugambo jeno tukole famu alimera mu Uganda. Juzi wano namazo kole chafayo. Na dideji eliyembata.
2: Njo.
3: Nendi gachaneji eliya sekoko.
2: Mhm.
3: Nentabika muko kulya maya.
2: Aha.
3: Nenkola mwejirimu.
2: Jiji.
3: Ente yange yagenze okuzala nezala ngamia. Nenga mix chado naziva mukakumba nyanka di project good portrait.
2: Kajaje ejiri atuseditya munte.
3: Nanze mbikola, ndikubira mumpiso, ndikuba muno munyendo.